고타이고 타이마그리 소리 두바 마우시로치마그르 운도 쇼시바트크트 미케리아 마치마그트 주케리아 쿠시치 드바트트 두바 우시로치 수라신 소리 우디바프티 두바 네지르 운도 우디바 두치마키츠크트 하지메야 에나사 아토야 후사 나나미 우시로 카츠 우디바 후린 소리 하기바 쿠티 티투 하기는 운도 우드바 카타라 우치 마그티 누바신 소리 카타누 으 카타누 샤 마그티 누바신 소리 하기바 이쿠치자시 누야 나나메 샤치 마그티 느바모카트 무니바 우시로치 소라신 소리 누야 나나메 샤 카오야 메 무니야 우시로치 소라신 소리 우디바 후디 두바 무그라스 운도 후시라 우바 후사 무그라시 소리 기다리 무그라시 미기 무그라시 하기바 무드시 려하기시 투부 운도 운반한트 요케리아 구디투디 하기바 이쿠치 히루기띠 구띠 히루기띠 구띠 우디바 이쿠치 후디 두부시바 마게노바시시 운도 요리 요리 마그티 누바 신쇼리 요리 요리 신쇼리요 사이고야 후이키 신쇼리 우디바 메라 우치아그티 이쿠라 요리 요리 우르 신쇼리 하시티키바 누미